0: 한복을 해방됐으니 상부와 연락한 후 다 입문을 받도록 하오.
1: 대장 동지, 밀문 더 데리고 가십시오.
2: 대장 동지.
0: 아니요. 사람이 많으면 죽이기 쉬워. 강남에도 우리 쪽 사람이 있으니 가서 그들에 너무 받으면 돼요.
1: 그럼 꼭 조심하십시오.
0: 알았어. 내 반드시 량진 동진을 찾아내겠어. 동지들도 지원군 동지를 도와 강북을 계속 수색하도록 하오.
3: 네, 알았습니다. 반드시 량진 동지를 찾아내겠습니다.
0: 가자.

0: 저야 바이 옷 속인다.
1: 야, 옥수가 네가 어찌 된 일이야? 괴력원들이 오늘만 해도 두 번이나 마을에 와서 낯선 사람들 모두 끌고 갔다.
0: 우리 군이 지금 간부까지 해방했습니다.
1: 마을 사람들은 들어서 우리도 알고 있다. 이 고생도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.
0: 아바이,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.
1: 무슨 일인데? 말해봐.
0: 강인근 마들과의 연락 많이 하지도 있습니까?
2: 응, 있다.
1: 우리가 각별히 조심한다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.
0: 부상을 당한 채로 강에 빠진 지원군 정사병 동지가 여기까지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큽니다. 아바이께서 인근 마들에 연락해 강간을 수색하라고 해주십시오. 그 동지는 찾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. 28 좌우에 귀가 큰 전현이고 리성만 군대의 군복을 입었습니다.
1: 알겠다.
0: 부탁드립니다.

0: 아군이었군야
1: 너네 숙소 어디야?
0: 어디서 속이야? 위에다 방문지 타파 찾는 거야.
2: 아 그건
0: 어디서 속이야? 위에다 방문지 타파 찾는 거야.

0: 대장님,
1: 강 인근 방어선에서 놈들이 정찰 부대가 포착됐습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 군 몇 명이 살해당했습니다.
2: 그래? 지난 공격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수작이야? 설마
1: 혹시 저희가 쫓고 있는 그 군관 말입니다. 놈들도 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?
2: 그럴 수도 있지. 우리가 몇 번이나 마주치는 걸 보면 분명히 중요한 인물이야. 사단에 가서 강인근 부대들에게 순찰 강화시켜달라고 요청해. 특히 야간 순찰 말이야. 그리고 산에 대원들을 파견해서 주변 마을에 감시와 검문을 강화시켜.
1: 예, 알겠습니다.
2: 가봐.

0: 어르신! 여기서 범카시면 안 됩니다. 많은 편에 적군이 있어 위험합니다.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.
1: 저에게 물을 먹여야 돼요. 저에게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바로 가겠어.
0: 빨리 가십시오. 야. 이제 그 군사금지 구역으로 됐거나 오시면 안 됩니다. 야.
2: 가자, 우리.
1: 여기 풀이 좋아서 소가 잘 먹는다. 우리 많이 배 가자.
3: 네, 아빠이. 어.
4: 아빠이, 아빠이, 여기 사람이 있어요.

0: 어르신, 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?
1: 아니 여기 물이 좋아. 소가 잘 못 써. 안에 좀 배우다가 집에 가져가려고 그래요.
0: 그만하고 빨리 가십시오. 강의금은 전부 금지 구역입니다.
1: 알았어 알았어. 안에 요 풀만 챙겼어. 바로 가겠어 그냥.
0: 빨리 가십시오. 예.

0: 아, 왜 미세야 온 거요? 아, 가이도로 좀 보냈다소. 방금 좀 잘 때가 다녀가소.
1: 아니. 이 사람 빨리 수리해 줄게나.
0: 아니, 수리해 줍는다고? 집에 데려가려고 그래요? 아, 너무 위험하오.
1: 잔말 말고 빨리 씻기나 하게. 나한테 생각 다 있네.
0: 야, 알았어.
1: 자네 배워놓은 풀이 큰 쓸모가 있네.
2: 여보!

0: 야, 오수가 빨리 와봐. 이 사람 네가 찾는 그 동무 맞아?
1: 맞습니다. 이 사람이 맞습니다. 네.
2: 몹시 허약하구나. 12시면 상자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. 살려낼 수 있겠는지 모르겠구나.
1: 아발,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이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. 아발, 이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.
2: 내 친구와 약초 그리고 달게다 인삼을 가져왔다. 여보, 얼른 가서 삼계탕을 끓여.
1: 네, 삼계탕 끓여올게요.
2: 상처 깨끗이 하고 약초를 발라보자. 그리고 삼계탕을 먹여보자. 탕을 삼킬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게다.
1: 제가 구급 가방 가져왔습니다. 먼저 선처부터 소독해 줍니다.
3: 阿晨，昨天晚上我做了一个噩梦，我梦见你受了很重的伤，鲜血流了一地，我一下从梦中惊醒，再也无法入眠。人们常说梦是反的，我真希望如此。现在我只能默默的许愿，期待着你平安归来。 还像以前一样，是那个健健康康、高高兴兴、阳光灿烂的青年军人。
4: 文干事，高主任，在干啥子呢？高主任，您坐。文干事，我来啊，是有一个任务要交给你。
5: 什么任务？你也晓得，我们的战线已经推进到了豫江北岸，敌我双方在江两岸暂时陷入了焦灼状态，所以啊，对敌宣传广播目前就不再是敌工科工作的重点了。再加上这一次豫江桥的战斗，我们的部队俘获了不少美军的俘虏。 这么多的俘虏，那可是不少情报啊！这些情报，他就需要有人去进行收集和甄别。你啊，英文好，上一次协助侦察科，你的那个表现，那可是非常的出色啊！哈哈，司令现在特别需要像你这样的人才，所以决定调你去。
3: 我们司后方的临时俘虏营，去那里工作。听从领导安排，那我什么时候启程？
5: 越快越好。今天晚上会有车押送下一批战俘过去，你呀，赶紧收拾收拾，一起出发。好。哎，文干事。 还有一件事，我想跟你说呀。您说。杨晨的事，你一定也听说了吧？这小子一向是福大命大，你呀，不用太过为他担心了。有消息，我会马上通知你的。啊，
3: 谢谢高主任。
5: 我走了。